0: 천막옵니다. 투다! 투다! 투다!
1: 세이! 세일사나이! 아주 화르무스! 앞서 필름이 아가띠 나면 싸웠나? 갑툰 수바 하다 우려나? 내사나은 쓴불이나? 세이! 세이! 아이소 화고마스!
2: 아이다 버글!
1: 아이소 화고마스!
2: 아이다 버글!
1: 아이소 화고마스!
2: 아이다 버글!
3: 원로